0: 제 사람 하면 다 밀리다.
1: 아우 이제 차가
0: 왜 타가 봐.
1: 이면에 빼나 그가라 타마라 모니 푸셔마 수트리티야 미네 나모타. 월수구나 이세바 아무스 마샬루 우쿠메카라 미돌렌. 레나트 크로스 마샬루 우쿠메카라 디바틴. 나이스 마샬루 이야는 살아샤지. 아마 푸셔의 파파보나 미리 난테로 스마탄 치사치사 마샬루 구수가라 타마니티 예디제이 차다 야봉감 타가바
0: 나민 야봉감 타가바 에라 아따고. 시베가 나가 먹으면 나르다 맨 나타면 시로메 사이 빌라 워랄리아 야무네 레신 자가서 수고반 자자르 라반 베르바 나르 라트 공웨 나야 에 보스웅글란 쯔 보스웅글 자자르 와라
2: 난 계속 구스 자자르 와 구나 바빠 엘렉스 아라라 마누네케 아 바방우 아 바푸키 구나 만나리아 블랑쿨 칸 능기니 스쿠카냐 미아르바오네 에 투사나 만나리아 바카 아이소 소콜라 칸 산 기놈 덩고야 정말
0: Kesa sunen tsai sakan nangwe.
2: Eso.
0: Danko.